0: 도장 나빼.
1: 나는 FM 대치만 건너미 이라셨다는 빈껍지 치삭 나로 나고닥 앳널널 아피넌늘 미니 빈쿠미 에코에사 부트레 2000 코남 에코에사 앤릿 15000 코나 빈껍수 아가씨 나는 FM 아홀의 빈쿠 포메일마 프레데 klokken 18.00 i Mini Bingo kan du vinde 3.000 kroner. Hovedgevinsten er 15.000 kroner. God bingo!
0: Nanok FM.